0: Bienvenidos a Pokai!
1: Oh, 만연세!
0: 유포로는 우리 방송과 소름 중에 아침까지 하기.
1: 조배! 올로 바바이 웨토!
2: 예, 셰노블루, 왜 셰노블루?
1: 에, 셰마이제!
2: 야, 이 파워에 두고자, 왜 그런 곳을 인데리, 방콘!
1: 아, 웨토, 이 방콘! 생고 죄는 방파! 사과레이 두은 남아줘, 내 손으로 사는 남아살아! 에이! 멀리는 바바이 보!
3: 예, 뭐,
1: 엄마,
3: 그래,
1: 쟤만,
3: 잡아,
1: 쟤니,
3: 바빠,
1: 인간, 아,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2: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1: 쟤, 쟤, 쟤, 쟤, 쟤, 쟤, 쟤,
2: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1: 쟤, 쟤, 쟤, 쟤, 쟤, 쟤, 코제이 정우스야스동 바 코제이 샌디야 콜라니 샌디 코너멜 탈바 샌디야 아파 앵구멘 바바이 몰렌이
3: 바바이 루코 코미트
1: Come, come, trace my daughter. As a commander, listen, because your mind is sandy. Amen. Bye bye, Moleni.
3: Moleni, bye bye, Moleni. I don't call now.
1: Oh, in the majority, oh, in the majority. Moleni, bye bye, Moleni, bye bye, man.
4: Moleni, bye bye, come, trace.
1: I have been.
4: I just paid for I'm trying to pay them in England West.
1: In England West, man.
4: M.
1: Godini. And go simple to Sabonga Kur, Tanga, that is Sabonga Kur, and Kuba in a Kamala, a showman, a city of Nandaka, a lobby of Lobby's region, and put himself in a corner as a metro Etienne, and get tons of loves, and Naganjani, a Guagan Sanche, own when I like Pumelo Gonke, a Gonga Gonke, and I become a Kaila Tum Tres among the Yam of Veluka, and Yamome Kosi, Egbele, El Sigi Jolo, Pazos Paz, Egom Kulaman Ponogapia, a Kawin Wakangata is Koti. Kapansi wenkosi uGangata, ndiyabulela kakhulu kuwo wonke ubanothatha inxaxheba uba yinxalenye yenkqubo namhlanje. Danki zama, danki nokuphiwa team yonke kumnandi ekhaya. Siyabulela kakhulu ubhuti Mzasele khona xa siyiqukumbela inkqubo rhoqo siye sitsho sithi enkosi, enkosi.